0: 강가와 멀지 않은 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순찰대는 시분을 한 분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떠나고 3분도에 명동지는 데리고 내려갑시다. 빠르고 지키면 가능합니다.
1: 그래,

0: 순아, 빨리 배에 타.
1: 명동진 내달라고 갑시오. 순자들과 곧 돌아옵니다. 제가 저걸 요인할 테니 명동진 내달라고 가십시오.
0: 너 혼자서? 안 돼! 안 돼!
1: 아메, 말이오.
0: 빨리 배에 타!
1: 말이오.
0: 말이오, 배에 타!

0: 你忘了老班长经常说什么吗？咱们侦察兵，流血不流泪。
1: 자네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상부 지시에 따라 이 시간부터 자네를 중령으로 진급한다.
2: 죄송합니다. 무관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 그건 자네 책임이 아니야. 이동안 자네가 충분히 잘했어.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부상당하고 말이야. 표창받기에는 마땅해.

0: 这是我的。哎，行了行了行了，别擦了。梁晨，知道你要去军校学习，这太好了。现在前线已经进入了阵地战阶段，大规模的敌后穿插侦察任务基本没有了。你这个科长回来也没有要直接去执行的任务，正好是一个上学深造的好机会。 客观说，我们的军队和美军在装备和现代化战争手段上相比，还是有很大差距。为了新中国，我们需要一支强大的现代化军队。有了现代化的装备和指挥，再加上我们一往无前、无畏牺牲的战斗精神和机动灵活的战略战术，我们的军队就一定能以最小的代价战胜最强大的敌人。 成为世界一流的军队，梁晨，我会好好的等着你学成归来。最近又有一些美军在战斗中拿着我们散发的通行证投降，当了俘虏后还要求来见我，这说明我们的广播站工作又有了成绩。为了更好的开展对敌宣传工作，我已经开始学习朝鲜语了。你的英语学习的怎么样了？ 有句宋词写得好：“两情若是久长时，又岂在朝朝暮暮。”这不仅是一种情怀，也是我们必须面对的现实。只要我们两心相属，无论是相见还是思念，都是幸福的。思念让相聚得到相聚的圆满，相聚给思念留下思念的空间。
1: 1953年夏季，朝鲜停战谈判各项议程已经全部达成协议，谈判双方即将签订停战协定，但南朝鲜李承晚集团竟以就地释放为名，强行扣留朝鲜人民军被俘人员，并且宣称南朝鲜准备单方面继续打下去，企图破坏停战的实现。2년간
2: 우리군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정규 훈련을 받은 장교들이 지휘를 맡고 상황과 병사들은 미국어관들에게 훈련을 받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어떠한 힘든 전투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군 장비도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래! 강참장 말처럼 아니 이제는 구사단장이라고 불러야겠구나.
2: 네.
4: 전의 말대로 우리 국군 제9사단 백마산 방어작전 그리고 제6사단 금강천 인안 공격작전 이 모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이 중국군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명이다. 하여 나는 대통령 정전반대 단독북진 정책을 전면 지지하고 나아가 우리 태극기가 남북한 전역에 휘날리게 할 것이다. 박기현 대장, 자네는 우리 사단의 최정예 부대로서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5: 네, 저도 이 대통령의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저 역시 사단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한텐 북으로 진격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미국도 반드시 저희를 지지할 겁니다.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저 따위 굴욕적인 정전 협정서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좋았어. 맞는 말이야. 단독북진 조국 통일.
6: 단독북진 조국 통일.
3: 이어서 우리 사단에 새로 부임한 장참장님 각 부대 작전 배치를 지시한다.
7: 지피지기 백전불태. 먼저 첫 부대대 임무를 내리겠다. 백대대장, 사단 작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우리가 이어받을 지역에 적군의 군사 배치 사원과 동향을 알아오게.
8: 네, 알겠습니다.

0: 让了，
1: 师长，看您说的，没有团长，我们照样打胜仗，完成任务。但我想着，跟梁晨搭档，您可以把我们一团的任务加码嘛？哎，
2: 老刘，你这是公然和我们司令部抢人啊！
3: 我可不敢啊！<笑>
1: 好了好了，言归正传啊！哎，你回去坐吧。
4: 是。
1: 关于梁晨同志的工作安排，师里会专门开会研究，报给上级党委决定。
3: 현재놈들의 군사 배치 상황과 동향을 사단장님의 명령이 있었다. 어느 이들 부른 건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다.
5: 그럼 저희 이제 공격 들어갑니까? 대통령님께서 대가 불문하고 단독으로 북진해 남북 통일시키자는 말씀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6: 뭐 흥분 될 게 있다고? 대통령? 대통령도 미군의 말 들어야 돼. 미군이 그만 두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있겠어?
5: 아니, 그럼 저희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한 겁니까?
6: 니들은 내 어뢰 부하들이니까 있는 대로 말해줄게. 대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
7: 저희는 소포대대 대원들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8: 맞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대장님이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3: 내 판단대로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분명 중국과 북한의 격분을 살 거다. 그럼
6: 보복성 공격을 해오겠지.
1: 봐봐. 전선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노출된 건 우리 군 진지야. 만약에 놈들이 공격한다면 제일 유리한 목표는 바로 우리다.
9: 대장님께서 형세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려들을 사단장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6: 지금 선보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단도적으로 부진해서 전역을 통일할 생각이 뜰또 있는데 나보고 거기에 참을 기여한지라고? 미쳤어?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너희들이 대규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믿게 하면 사전에 대비해서 너희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군의 지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휴전 전에 허무하게 주는 거 피할 수 있어.
5: 배치하십시오. 저희 모두 대장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3: 최근에 조구에 있는 여우서대와 연락한 적 있어?
5: 그게 그들이 통신기가 고장났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있는 정찰 조말로는 그들이 활동이 빈번해 놈들이 피해를 꽤 입었나 봅니다.
6: 그래? 일단 여우서대와 연락을 취하도록 해. 그 다음 근처 놈을 차출해서 통신기를 보내 전차 임무를 완수하자고.
3: 지금 놈들의 방어선이 엄밀해서 침투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6: 그러니 미국군에게 공수 작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10: 今天的会议就开到这里，各单位回去都要认真准备，一定要严格保密，不能让敌人提前感知到我们的计划。参谋长、高主任，还有梁晨，保卫科的赵科长，侦察科的陈副科长留下，其他人散会。是。
11: 坐，来过来坐。等会儿我们再说梁晨同志的工作安排。
12: 赵科长，哎，
11: 那群匪徒，包括那个胡支队的侦查情况怎么样了？我们根据胡支队犯案的时间和地点，然后逐一排查确认。 再将这些时间和地点呢综合在一起分析，初步的判断出胡支队活动的中心位置应该是在黄岩洞一带。本来是想组织通讯分队的电台利用交叉定位的方式来确定胡支队的巢穴，但是不知道为什么，这最近他们的电台突然不工作了。
13: 难道是他们发现了我们的搜索活动，故意停止了工作？
14: 我看不下。
0: 我们政治部的同

0: 아니야. 우선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서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서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방송국?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서대와 만나면 저버대 정찰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이정! 돌아왔구나.
1: 어, 그래. 세장님은
0: 안녕히 계셔.
2: 아직도 못 고쳤어?
3: 네,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2: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3: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2: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4: 상대합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방송국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2: 얘기해봐.
4: 인원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몇 발

0: 것이면 주두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순주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진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두 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까지 얼마나 멀어?
0: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권총을 쥐는 거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 우리 소대의 피해가 너무 커.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
0: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2: 참대장님, 확승계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
3: 任务 분配는 就这样了，大家都记住了。记好了，记好了。马上分头通知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明天早饭之后出发，在指定位置开始搜索。是。
4: 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你们可以向赵科长请示。老赵，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
3: 别，还是听梁副参谋长。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再说了，我这刚回来，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你就别客气了啊。
4: 报告，报告，梁副参谋长，参谋长让您过去。
3: 好，我马上过去。
5: 你们看看，我说的没错吧？老赵，这就交给你了啊。
6: 好。哎，科长，
5: 你说，
6: 要不要我告诉你冯干事他们驻地的位置？
5: 我是做什么工作的？我需要你告诉吗？我一到师里我就搞清楚了，这要不是身不由己，我第一个就冲锋过去了。
1: 오늘 밤 통신병과 수비병을 제외한 모든 대원은 작전에 참가해. 방송국 습격하고 확성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8명 방송국 주둔지 공격한다. 여기 방송원 제하고도 많은 군관이 있을 것이다. 성동격서 서로 협력한다. 확성기 탈취 작전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고 주둔지 공격은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한다.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배치한다.
5: 大概情况就是这样，回头找时间再来再沟通，啊！行，有关问题我都记下了。今天我回去之后就开始去各团了解情况，和他们的意见。今天？你看看表，这都几点了？天马上就要黑了。去看看文杰吧，他七点左右就要出发去前线广播了。是，韩立参谋长，晓得心疼您啊。嗯。
7: 替广播给四毛，不要搞得跟我们神秘嘛！<笑>出来了，出来了！
8: 副参谋长，副参谋长，麒麟鬼，你怎么在这儿？哎呀，
7: 科长，我可算见到你了！听说你回来，全连都要来看你。那连长不让，科长，您啥时候回侦察连啊？大家都可想你了。
8: 我也想你们呀！等我忙完这一段之后，我第一时间去侦察连看你们。
7: 好，
8: 怎么样？你的伤怎么样了？
7: 都两年了，早好了。<笑>
8: 哎呀，你这气色很好啊，我师傅错啊。
7: 是吧，副科长？科长，现在可不是两年前了。我们经常的吃到猪肉、鸡蛋、蔬菜了，那米饭、馒头都管够。还有那个祖国慰问团给送来了罐头、水果、糖果，老多吃的了，是不是副科长？
8: 哎，吉林贵，哎，我刚跟你说的全忘了。
7: 哎呀，我这一高兴话就多，我忘了自己职务了。
8: 啥职务啊？
7: 哎，是这样的。
8: 我把张志成给你叫过来当警卫员了。
5: 我是一身能耐，我需要警卫员吗？
7: 副参谋长同志，这是标准配置。再说了，我执行的是师长的命令。
8: 你们真行啊！我这刚说要去看文干事，就给我身后粘个尾巴，这不搅事吗？
7: 您放心，首长有私事的时候，我一定远远的警卫。喂，首长的事。
5: 你吃饭了吗？赶紧吃饭去。
7: 吃了，连队开饭早。
8: 哦，对，科长，你还没吃饭吧？走，我带你去司令部伙房，我们先吃一口。
5: 我是真的不知道是我没谈过恋爱，还是你们没谈过恋爱。
8: 哎，
5: 陈淑明，你那个同学家朋友怎么样了？
7: 这事你还记着呢？
5: 我能不记得吗？我记性好着呢。
8: 都这个时候了，谁还有心思吃饭呀？

0: 参谋长说，文杰同志呢，马上要去广播了，我得去看看。你笑什么笑？张师长，
1: 腰
0: 拿着。
1: 哎，
0: 你要是能追上我，你就是我的警卫员；跟不上我就换人。
1: 啊！
2: 追呀，赶紧！
1: 哎，科长，你等等我，科长。
2: 科长，我让伙房给你留口吃的啊。
3: 조금 주둥지로 동원을 내리고 조금 방송으로 동원을 내립니다.
4: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주둔지를 공격해 죄를 끌어 우린 방송국으로 간다.
3: 네.